치 참소리 꾀꼬리 볼록병아리 개똥지바귀 기러기 큰구리 제비갈매기 사월새 홍방울새 검은 사막땅새 솔새 사촌버들 솔새 검은머리 보리대새 팔색조개두루미 아위종다리 섬개개리 책부엉이 호사도요 붉은머리 오목눈이 붉게참에 검독수리 노랑부리 천색하면 놀빼미 날아든다.